0: 엄마 자고로 배마세대 오치고 나와 타일라 사와대 농고 두지 첨보라 사와대 주고 배마 주네라 사와대 나기 라마 와차주 배마 기가 유도 구토 티산대 배베 유사사대 저바 우제 유도 구토 도대제 두제 달라 진제라 제 다소 람나나 곰베 달라 니도세 네베 다소 바제 설치 바제 제로사 나제 바제 나도 사에 바제 인소다 제베 사제 엄마 자고로 배마세대 오구이 마사 통해서 내배다서 바제제 바제처럼 바제나도다 사야바제 이소제 개베다제 개베오마 베자고로 베마세도 담제 담나 탑베제 데미네 쇼냐브레야 개가라토요 사삼조 칭게람네 침베제 티조베도 덴베르 미토 베마 긴교게 침메 정축되제 전여다데 내조제 기제 주요 세계 사회 도제 병원에 엠베리제 사마다라 나디제 나도다 칸도다제 달라다 예단제데 니도니 도제 달라 칭게라세 다서람나다 고베달라 니도전 내배다서 바제 제바제처럼
1: Pemenonagomo, Tio, Pemajuni, Dope, Sangi, Isa, Tedeko, Yatin, Tuya, Tala, Tingyala.